0: 아, 심박가 동 너거돌이 봐. 와, 묵다 한 비라 코오.
1: 까이 노 아리도 보.
0: 아, 신나 이보까 동 너 아리베 노.
1: 까이 노네. 예, 마두나 아오 수사신 놈이 없니 수사를 누가 텐 가노 하리 봐.
0: 루파 망아 신나.
1: 까이 노네 마시나 아리지 보. 루파 망아네 개텐 가부 개도르게.
0: 하이바 시불 루파 망아 신나 놈이 없니 자네 나바까 텐 가루로.
1: 나뜨디야. 루파 망아 아이셰 야암 그러고 세니비마. 쩔쩔쩔쩔. 나 피도 몽독로로. 옛장 학도분의 시도를 사이다. 이뻐이부 노력다르. 낭 양감 동무다. 바보원이랑 이로이 인장 잡지디 양바보 끄르르 깡질래. 요네 요네. 콩그라고 구우미시엄. 로이는 무시엄 따리미네. 아, 영어. 나 아티꼬 무사시엥아 시디.
0: 해마이피엄아. 나 아티꼬 출레이로 하이 마니니 아이보. 루파망아 신난네 나 아티꼬 레이드로 포럭바데이딩 아마로.
1: 그링아 모이도리바. 헤. 루파망아 바이드나 카이티엔 가브 나마나비누 삐까야 불레이리게데게네. 엉다 아이고바. 能让给退过，他的路把咱们给不了比了，能脱不起路来的呢？没得任何买卖的，能够弄么弄么给一部咱们的比路还在呢？可以弄回家新门俺们路还的是不？哼，看这都到了是，来么路可能不比呢？那不好那都是。
0: 哎呦，比呢那不到比有的，哎的说还不还在的哒？路把忙啊，那个天在把黑的路还在不得呢？你们还是当米个呀？那家里不是也木得把到的那硬币哦？미따레따바이몽아시기하오나바수실루노미홈니수살할루하이바디디에이디헤이자라로하이바하이바둠라이비로에이디헤이라로이
1: 너에이너코니할라코에미아이세세세젠지바실루너디너마리지부와아야가시자박다나짭바뚝두나가오미야누나까텐가바젤로시로에이텐가바하이디아라가요오레이브디에헤이드러가까텐가리우니아이드나你那还不得个个乱推的？可是我问我叫什么人个呢？前娘当了玻璃兵吗？
0: 不是俺们当的，还有不是不？啊当啊当不玻璃，俺都看到了来了也还有不咯？啊，个天干不是？哎，咱们那还得了呢？啊，就那那，可能都是个。